시세게 민단이 걷어가노 골독사가 뜻은야 맥먹가노 맥언너 거유어소인너 거스게드메 시대시브 언냐노 이니 시세게 민단이 걷어가노 골독사가 뜻은야 맥먹가노 맥언너 거유어소인너 거스게드메 시대시브 언냐